오늘 땐 시원 근데 그분 저기 생긴 줄 시즌 5 때문에 되게 그렇게 나와 아하게 공개라도 엑스케프는 되게 생 그런 게 되게 뭐니 되게 필요해 이제 당겨 그럼 저 프로그램 기 당신이 기 검시 보니 원래 기 대가 그렇음 임제기야 그런가와 저걸 그렇게 막게 안고 너무 기대 주시심 기프디가 그런 거는 que o link é seja de tipo de que com ela que acam e ao ne frame de que acabe de que siga mais a programa que pensa nem que como se que a mim ali nem elas tem um que tudo se lá a de que com a tina que a se como